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목적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뭘 원하시는지 한번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면 따라해볼까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나와있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옳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옳다는 얘기는 자연의 법칙과 똑같은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바뀌지 않지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낮과 밤 같아서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지고 이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인생이 평탄하죠.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잘 자라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게 맞는데 나는 가을에 뿌릴 거여서 가을에 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자라다가 겨울에 되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고 당연하게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어떤 자연의 법칙이라 그런다면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성경은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잠언 15장 20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아들,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들은 부모를 참 즐겁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또 보면 이 아비나 어민을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흑암등에 꺼짐 당하듯이 그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 정도로 성경은 엄하게 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보면 가장 평탄한 인생을 산 인생이 바로 이삭입니다. 정말 이삭이야말로 참 이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별로 이렇게 쓸 얘기가 없어 그렇긴 하지만 이삭은 진짜로 어려움이 없어요. 이삭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없지? 그런 평탄한 인생을 살까? 그 이유는 딱 한 번 제대로 순종을 제대로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서 키울 때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보다 더 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드셨는지 시험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아침에 아들과 함께 이 종과 함께 이렇게 먼 길을 떠나지요. 아마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라면 아마 그걸 슈퍼로 돌아가는 건 당연히 지사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종도 밑에다 내려놓고 이 아들을 데리고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지요. 다 모든 게 장작도 있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이 제물로 드릴 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나중에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호칭이 하나 더 붙기도 했는데요.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묶어가지고 제단에 눕혀서 바로 네가 제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이삭의 나이가 몇 살로 추정하십니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27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는 27살이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27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127세나 먹은 정말 할아버지도 보통 할아버지가 아닌데 그 할아버지 한번 훅 밀어버리면 헛개비처럼 나자빠질 텐데 그냥 순순히 묶여가지고 그냥 제단에서 자기 죽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 한번 딱 보시고 그 평생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셨죠.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싫었어요.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거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임을 알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 바로 이 기독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뛰어난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한다. 이 순종은요, 순종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얘야 너 저기 이 앞에 가게 가가지고 우유 좀 사와 그러면 싫은데도 가요. 가서 그렇게 해요. 근데 공경이라는 건 마음에부터 우러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오베이는 그냥 하면 되지만 언어하는 거는 이게 내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언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 성경이 뭐라고 약속을 하고 있나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면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십계명을 보게 되면 첫 계명이 뭔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인데 왜 이 신약에서는 이 첫 계명을 몰라서 이렇게 썼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모세의 그 십계 영화를 보셔서도 알겠지만 이 모세가 받은 돌판은 두 개입니다. 한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그다음에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다섯 번째 나오는 계명인데 그게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여섯 계명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나와요.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하면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이 오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빼놓고서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축복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상 주겠다는 것이 없어요. 딱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만 상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계명들 만약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어서 누군가를 살인했어요. 그럼 그 가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친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을 탐내면 다 주변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반드시 보복을 가해요. 그런데 부모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꽤 오래된 얘기지만 나는 옛날에 그 어머니가 나이 들고 병 들고 모시기가 힘들고 꼭 축구공 차듯이 왜 장자만 내가만 모셔야 되는 거야 해가지고 둘째 이렇게 보내고 셋째 보내고 하니까 완전 축구공도 아니고 일리 가고 절리 가고 하다가 나중에 작심을 하고 이 어머니를 어디 시골 저기 어디 그 시골역에다가 내려놓고는 그리고 그냥 자식들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몰려와서 대서특필이 됐죠.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그 어머니 할머니한테. 왜나 할머니가 그냥 역 대합실에서 그냥 하염없이 맺힌 그러고 있으니까 결국 나중에 이것이 기사들까지 와서 물어보는 거죠. 이것저것 물어볼 때 대답을 힘없이 하다가 자식들이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주소가 어디냐 하니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건 싫기 때문에. 부모는 다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나한테 못되게 해서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거는 복을 약속하지 않지만 이 오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거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상이라는 것은 다 받으면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 우등상, 무슨 상 받고 할 때 몇 명이 받는 것이 다 받지 않아요. 올림픽에 나가도 상 받는 것은 딱 셋이잖아요. 금메달, 동메달, 셋이에요. 이와 같이 똑같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거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한 무슨 축복을 약속해 하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그런 부모를 잘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면 분명히 이 십계명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다른 계명은 축복을 약속 안 했는데 이 다섯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생명이 길리라. 정말 효자, 효녀를 쳐놓고 장수 안 하는 사람들이 없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과 요셉이 서로 떨어져 있었던 기간이 22년이에요. 22년 동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바로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버지는. 왜냐하면 그 요셉을 갖다가 그 애굽에 가는 그 상인한테 팔아 넘기면서 이 요셉의 채색옷에다가 피를 칠해가지고 보여줬기 때문에 아버지는 당연히 죽은 줄 알았어요. 22년 만에 자기 눈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보게 되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네 얼굴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녀들에게 어떤 해가 되고 잘못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결국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다섯 번이나 얘기합니다. 이번 성경은 다섯 번 얘기했지만 아마 본인은 더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가 널 대신해서 죽었다.

우리는 이 땅에 부모가 날 낳아주고 길러준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꼭 부모님을 리스펙트하시고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 꼭 해주시고 또 이미 하나님 나라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자녀들을 잘 키우시고 그래야 해서 자녀들도 정말 그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본이 되셔서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꼭 남겨줄 수가 있는 그런 부모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남을 너무 쉽게 평가합니다. 사소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섣불리 사람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졌던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의 오류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나무의 수를 헤아린다 해도 결코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에서 바라볼 때에 나무가 몇 그루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급한 판단으로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잃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귀한 것들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청년을 만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 청년은 우리 집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식사 후에 그 청년이 궁금해하던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물론 그 선물 보따리는 성경책이었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펼쳐보이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선물이란 준비한 사람은 값을 치르지만 받는 사람은 공짜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의 선물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선물, 공짜입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과 천국이 여기서 실제로 임하고 있다고 하는 실제적인 느낌과 체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그 삶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처럼 그가 광야에서 비록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지만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곳이야말로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야곱의 삶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 광야도 보이지 않는 천국 문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조용히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정원에서 평안한 쉼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연초가 되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다짐하며 그 일들을 이루고자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자기관리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크리스찬인 우리 또한 이런 계획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보겠다는 신념으로 전도학이란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하여 실천을 다짐하지요. 여러분들은 연초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전도에 대해서 지금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동안 실천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제공하는 ITL 전도카드를 소개해드립니다. ITL 전도카드는 명함 크기만에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어 휴대하기 편리하고 전도용으로 나눠주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 ITL 전도카드를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카드 한 장이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카드임을 믿고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오셔서 전도도구란 코너에서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받으시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당신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관하여 뒤로 미루거나 훗날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잠깐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혼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당신을 부르시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2: 제7장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조차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이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홀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롭게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부대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설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밭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4: 제8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안에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에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롭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민고.
2: 제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고난이 들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구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것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네 처소는 계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계율로 인하여 나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희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퍅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분유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분유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풍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묵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현재 저희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모든 말씀은 일주일 동안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지요? 저희 BBN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청취한 은혜로운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다시 듣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bbnradio.org로 가셔서 한국어 방송 첫 페이지 중간에 있는 다시 듣기를 클릭하시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 전해드린 모든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들으셨던 방송의 프로그램과 요일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은혜 생활을 지속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께도 은혜의 말씀을 소개해 주신다면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풍성한 은혜가 전달될 것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의 김경찬 목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을 통해서 바울의 심령에 깊은 매임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매임이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거기에는 매임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경고를 잇따라 하신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아가보라 이름하는 유대에서 내려온 선지자가 만약에 바울이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그의 수적이 묶일 것임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울의 일행들도 바울을 설득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제발 울며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묶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죽기도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참으로 깊은 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일행들은 바울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기도하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기도는 모범적인 기도라고 불려지고 산상수원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 그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곳에서 시작해야 함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는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의 심령의 기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곳 땅에서도 하늘같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사는 믿는 자의 심령에서 항상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논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듯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정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고 두 다른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도덕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순결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술 취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순결하고 정직할 것, 할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고 인격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용되는 것으로 성경에서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추측도 없고 수수께끼 같은 것도 없고 불확실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우리들이 해야 될 선택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특별하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에게 일정한 때에 적용되는데 여기에 크게 염려되는 분야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학교를 진학할 것인가? 결혼할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제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은 어떤가? 직업을 바꾸는 것은 어떤가? 여러분, 위에 언급한 것들과 매일 우리 앞에 놓이는 수천 수백 가지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선택에 대해 말할 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의 두 가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추측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143편 8절과 시편 25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님의 길을 가르치소서 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알고 계시고 따라야 할 도를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어떤 추측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의 선결 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구원이라는 선결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고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관련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은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십자가 밑에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며 십자가상에서 그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믿음으로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궁극적으로 드리면서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희생제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유일하고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하기 위해 팔을 활짝 열고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디모데에게 거듭나야 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주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보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에게 보이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결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지 섬기는 종의 문제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주님의 종인 것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들이 그 관심 분야를 해결하기 전에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돌아서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당신의 죄를 지시기에 유일하고 충분한 분임을 믿을 때에만 여러분에게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만약에 여러분께서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만약 여러분께서 거듭난 적이 없다면, 만약 여러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은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선결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선결 조건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기꺼이 그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에 접근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것은 순종하는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뜻을 보이실 때 즉시로 행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부분을 그렇게 많이 발견하는 것은 놀랄 일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진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최선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한 번은 젊은 아가씨가 저를 찾아왔는데 결혼에 대해 말하고자 제게 왔다는 것을 눈빛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과 그녀의 웃음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자매님. 그러자 그녀는 사무실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 그녀가 만난 멋진 젊은 청년에 대하여 얘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저는 자매님,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무슨 질문을 하실지 알아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매님, 그 청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자 한참 기다리다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 청년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 우리가 결혼하면 제가 그를 주님께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자매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혼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까? 당신은 성경이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친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용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매님, 당신은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 싶습니까? 그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자매님, 당신은 그 사람을 기꺼이 포기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께 보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졌을 때 그 뜻을 행하려는 마음, 순종의 정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선결 조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두 가지 선결 조건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는 구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관계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순종과 관계된 것이고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따른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선결 조건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거나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우리를 허황된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거짓의 희생물이 되게 할 수도 있어서 우리에게 파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제에 대해 현혹되거나 망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파산한 그리스도인들 여럿을 알고 있습니다. 영성이란 내가 전 인생을 바라보는 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함, 얼마나 민감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통찰력, 내 인생 전부와 어떤 주어진 순간에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영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하는 데 선결 조건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간이 다 되었군요.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BBN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기 원하는 분들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BN 한국어 사역을 통해 의인에서 죄인으로 회심한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고백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매와 사역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실한 BBN 청취자분들께서 후원해 주심으로 방송국이 운영되었고,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클릭하셔서 BBN 사역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0: 세계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다 끝나는 대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달려온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자신 있게 주님 앞에서 그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당신의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당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사역은 저희 방송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음악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테이프나 CD 혹은 레코드를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BBN의 찬양음악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 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 속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시를 작시한 페니 크로스비, 그는 생후 6주 만에 대수롭지 않은 눈병을 앓게 되었지만 돌팔이 의사 때문에 그는 평생 다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앞을 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시를 통해 이렇게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요.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만족하며 살리라 다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요. 그러기에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울거나 한숨 짓는 일 내게는 결코 없을 것이며 또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한편 심오한 이 시를 크로스비는 8살 때 썼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만족감과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8천여 개의 찬송시를 작시했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자주 부르는 다음과 같은 찬송가 가사도 페니 크로스비의 시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얼마나 멋있는 찬송을 이 페니 크로스비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찬송하다 보니까 제가 부흥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부흥사는 아니고요. 눈이 멀었지만 크로스비는 작심하기를, 나는 눈먼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나는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살겠노라. 세상에서는 신체적으로는 눈을 보지 못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페니 크로스비는 더 밝은 인생을 살았으며 그의 인생을 더 밝게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신체적으로는 장애인이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또 세상에는 건강하다고 하지만 신체적으로는, 그러나 실제 영적인 측면에서는 빈약하고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역시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에서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여섯 번째 표적, 즉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래 당신이 세상의 빛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인 것을 증명해주는, 예를 들어 예시해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은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7장, 8장의 내용은 초막절, 즉 10월 중순경에 벌어진 사건이고, 12장에 있는, 10장 22절에 있는 수전절이라는 그 절기는 12월 중순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둘 사이에 있는 이 사건은 10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거의 지금 때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질병과 죄의 관계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셔야 되죠. 제자들이 질문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저 사람 자신의 죄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의 결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특정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통념이 있습니다. 실상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38년 병자의 경우는 그의 죄의 결과로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과 인생의 모든 고난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죠. 주님께 3절 이하에 답변하십니다. 질병과 죄의 관계에 대해 예수님 답변하시기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유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의 부모들의 죄도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을, 원문에는 복수로 일을 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사람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중에, 즉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의 이 본문의 시점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맹인은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 보내심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예 또는 구체적인 증거로 이 사람의 인생은 그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하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제자들과 예수님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곧 밤이 온다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계시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물론
십자가 지신 후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권위의 보좌 위에 앉아 세상의 빛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여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소위 말하는 divine necessity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하기로 작정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상 이루어져야만 되는 일, 그러한 표현으로 하여야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십니다. 안식일일지라도 아니 오히려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는 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며 6절, 7절에 당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입증해 보여주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시죠. 침을 착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아마 이 예수님의 모습은 창조주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 사건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은 시력의 회복이 아니고 없는 시력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요한이 설명해 줍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사람의 순종을 강조하는데 본문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순종을 그리 요한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실로암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실로암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방금 4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예수님은 보내신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기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실로암과 당신을 연결시키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자 곧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에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에 창조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개의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개의 중요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사실, 요한복음 1장 9절의 이미 앞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라고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었습니다. 또 8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9장 5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즉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랜 계획과 치밀한 계획 가운데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개, 세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린 신체 장애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 장애 이런 장애를 참 불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뭐 그게 또 당연하기도 합니다. 소위 의학적으로는 정상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정상이 아니라고. 뭐 일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건강한데 뭐가 하나가 없거나 망가진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누구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그를 통하여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려 그렇게 그를 만들어 보내셨다고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장애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본인들에게도 큰 불편함이었겠으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지 않은 것을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지으셨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장애인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장애인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아름답다 얘기할 수 있어야,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보내셨기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보며 그 영혼도 아름답다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실수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관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그런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각각의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그렇게 만들어 당신의 도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위에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가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그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경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많이 힘들고 고생들을 하시지만 그러나 장애라는 생각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아이를 그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찾도록 애를 쓰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문자 그대로 위대한 종들 가운데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웬만하면 그 아이가 힘들다, 또 누구는 그 아이가 우리의 십자가라 이런 얘기도,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분들은 오히려 말씀하기를 그 아이의 그런 장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게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간증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를 마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를 마구 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에 뉴스거리가 되는 범죄자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뉴스거리가 되는 범죄를 향한 그런 범죄자들 거의 예 없이 다 사지가 멀쩡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은 그런 범죄를 거의 안 해요.

기도 하고 하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장애라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동일하게 소중한 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우리는 정의해야 되며 규명해야 되며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장애에 대한 이해입니다. 농구에 관해 얘기해 보시죠. 마이클 조던과 저를 비교하면 저는 거의 장애인 수준의 소위. 아인슈타인의 IQ, 제 IQ하고 비교하면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IQ로 우리를 가늠하시나요? 농구 실력으로 우리를 가늠하시나요? 운동 실력으로 우리를 가늠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우리를 측정하시며 가치 판단을 내려주시며 내면으로 우리의 참모습을 규명해 주십니다. 참으로 참 능력이 무엇인지, 참으로 정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정상적인 영혼이 무엇인지. 페니 크로스비는 의사의 실수 때문에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있었다면 그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비춰질 세상의 수많은 흥미있고 아름다운 광경들의 한눈을 팔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으로 믿음의 간증일 뿐 아니라 지혜로운 판단력과 인생관이라 여겨집니다. 창조주를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시각장애인이죠. 세상에 빛이신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나의 영적 장애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건강하다 하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영적인 측면에서 장애는 아닌가, 장애가 아닌가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오늘도, 육신적으로는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나는 건강한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돈 내기를 아주 잘하는 거만한 골프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선글라스를 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노인이 찾아와서는 내기를 하자고 그럽니다. 아니, 앞도 볼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저랑 골프 내기를 합니까? 그리고 감히 저에게 도전을 합니까? 이 맹인 노인 말씀하기를 내가 과거에는 프로 골프 선수였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내가 시력을 잃긴 했지만 지금도 당신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홀당 100불씩 내자고 내기를 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골프 치면 시간은 내가 정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거만한 골프 선수가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동의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렇게 된 건 내일 합시다. 몇 시 할까요? 맹인 눈 대답하기를 시간은 그러면 내일 해 지고 난 후에 아무 때나 합시다 그랬습니다. 해 지고 나면 맹인이든 정상적인 시각 갖고 있는 분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어둠 속에 빠지면 우리 육신의 건강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영적 어둠 가운데 빠져들면 못 볼 수가 없게 되고 아니 오히려 육신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영적 어둠 가운데서도 자기가 갈 길을 찾아서 바르게 옮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죄인들은 빛이 오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빛인 사실을 애써 상세하게 설명하시며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시며 당신이 참으로 세상에 빛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 1장 말씀에 근거해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영적 눈을 우리의 먼 영적 눈을 밝혀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0: 영적 어둠 가운데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데이빗 더 버블 보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소위 말하는 SCID, 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y, 중증복합성 면역결핍장애입니다. 태어나기를 면역성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자그마한 병균에도 병을 옮게 되고 그 병을 옮게 되면 거의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게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균 상태의 버블, 큰 버블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 아이를 집어넣고 이 아이는 거기서 삶으로 해서 병균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래 그 버블 때문에 이 아이는 데이빗 더 버블 보이로 그렇게 하나 익명이 붙여져서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그의 아픔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었으나 거의 1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나타난 그러한 희귀한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죄라고 하는 SCID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중증 면역 결핍증에 살아가는 우리는 피해야 될 것을 피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피해야 될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면역 결핍증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 사탄의 병균을 보고 그게 사탄의 병균인지를 구별 못하고 거기로 달려가는, 세상에 병균이 가득한 그곳을 헤매고 다니는, 육신의 정욕에 병균이 가득한 곳을 마구 다니며 우리 몸을 그 병균에 노출시키고 치명적인 그러한 병을 얻고 시름시름하며 살아가는, 아니 실상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었죠. 영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아닌 장애를 넘어서서 죽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균 상태의 버블이 필요합니다. 그 버블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적 무균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아가며 우리 영혼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 무균 버블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눈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본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눈수술을 받음으로 해서 어디에 병균이 있고 어디에 가면 내 영혼이 해를 입는가, 어디에 가면 생수가 있고 어디에 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아니 고치는 것이 아니고 없던 영적 시력을 우리 속에 선물로 집어넣어 주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 시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은 다 이미 그 수술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밝혀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되었고 대속의 은혜의 그 진리됨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영적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눈에 안약을 집어넣어주는, 때론 아티피셜 티어를 집어넣어주는, 그래 우리 시력이 계속 정확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지속적으로 건강한 눈으로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시 3절에 말씀하신 내용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 자신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그 모습으로 보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밤이 되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는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역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조명하시며 우리 영혼들을 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업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업하고 계십니다. 계속해 더욱 영적 시력이 밝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든 아니면 어떤 장애를 지니고 있든 상관없이 본문의 맹인과 같이 우리 모두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볼 것을 보며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볼 것을 보며 살아가야죠. 페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있었다고 해도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기를 선택할 것이라고요. 내 시력을 고칠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냥 눈먼 상태로 그냥 평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는 천국에 가서 처음 눈으로 보게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리고 얼마나 귀한 이유입니까? 내가 눈을 떠서 첫 번째 보는 대상 예수님이기를 원하기에 나는 눈 감고 살겠다는 거였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는 그러한 경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흥미있는 것들,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들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귀감이 되는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과연 앞뒤를 제대로 보며 살아간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과연 앞뒤를 전후 좌우를 제대로 보며 페니 크로스비는 인생을 살았어요.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페니 크로스비가 노래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며 살아갑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혼 주님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가히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인생과 마음속에 풍랑이 일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영국이 낳은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깨워야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안전해질 것입니다. 즉,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여러분이 불완전한 삶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폭풍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더 안전하다는 믿음을 사용하여 바다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경험과 재산, 부와 명예, 건강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안락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방송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거나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을 나누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순교한 스모나 초대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은 AD 150년경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는 군인들에게 잡힌 후에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는데요. 내게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단 2시간이면 됩니다. 그는 1시간 동안에는 그가 없는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일러주었고 또 남은 1시간 동안은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후에 총독 앞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폴리갑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폴리갑의 모습이 제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방송 매체를 통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사람 목숨을 너무나도 쉽게 취급하거나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자녀들에게 자극적이며 광적인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이성적인 마음보다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것들을 자극하는 노래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조류 속에서 BBN은 엄선된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 기억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찬양, BBN 방송을 통해서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의사.
1: 네.
0: 들어와서 점심 먹어야지.
1: 네.
2: 다윗은 여덟 형제 중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의 집안은 베들레헴 근처의 부잣집으로 많은 가축과 농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름이 널리 알려진 존경받는 집안이었습니다.
1: 다녀왔습니다.
3: 아, 그래. 수고했다. 식구 점심 먹어라.
1: 네.
2: 소년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며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찾아서 하는 부지런한 아이였어요.
1: 아버지, 오후에도 양을 돌보러 가겠습니다.
3: 아, 그래. 형들이 요즘 과수원이랑 밭을 돌보느라 바쁘니 며칠간만 네가 양을 돌보거라.
1: 네. 그런데 비파를 가지고 가도 괜찮겠죠?
3: 양을 돌보러 가는데 비파는 뭐하라?
1: 양들이 제가 비파를 연주하면 조용하게 그 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요.
0: 그래, 양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
3: 그래? 그럼 그렇게 해주렴.
2: 비파는 지금의 기타처럼 줄을 퉁겨서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비파를 아주 잘 타는 소년이었어요.
3: 나는 다윗처럼 비파를 잘 탄 나이는 처음 봐.
0: 그러게 말이에요. 아마 아이 어른을 다 털어도 저렇게 비파도 잘 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똑똑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2: 들성부른 잎은 어려서부터 알아본다고 하는 말이 있죠? 다윗이 바로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때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으나 전쟁은 그칠 날이 없고 사울왕은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며 무당들을 찾아가 점을 치기도 하고 집안에는 몰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숨겨놓고 제사를 모시던 때였습니다.
4: 어르신,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왕은 집안에 나무로 깎은 다곤신의 신상을 모셔두고 이 밤이 되면 은밀히 그 앞에 나가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린다 합니다.
5: 이스라엘의 왕이 감히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2: 늙었으나 아직도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이란 직위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무엘.
4: 왕은 정신이 이상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혼자 미친 듯이 중얼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5: 나도 사울 왕이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리라 생각을 했는데.
4: 아닙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사울은 불행한 왕이었어요. 왕이 되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게다가 그는 가장 인구가 적은 베냐민 부족 출신이었으므로 숫자가 많은 다른 부족들은 끊임없이 사울왕을 유혹하고 비판했습니다. 힘이 없는 왕인 사울은 자연히 마음이 흐트러진 끝에 불안하고 약한 성격의 왕이 돼버린 것입니다.
4: 어르신, 이런 중요한 때에 왕이 저런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보다 잘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왕이 나와야 합니다.
5: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지 말라. 내 하나님에게 기도해보리라.
2: 그날 밤 사무엘은 엎드려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어려서부터 대화를 나누며 자라난 단 한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5: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제 사울 왕은 우리 민족의 왕으로서 그 힘이 다 끝난 사람입니다.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며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왕을 내세워야 합니다. 과연 누구로 왕을 삼으면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십시오.
2: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6: 사울은 왕으로서의 능력이 이미 끝났느니라. 너는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 한 사람을 일러줄 터이니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어라.
2: 사무엘은 비밀리에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3: 아니 어르신.
2: 황망이 사무엘을 마중 나오는 다윗의 아버지.
3: 아니 여기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5: 나 지나다가 들렸어. 어디 아들들의 칭찬이 자자한데 내 그 애들의 얼굴이나 좀 보고 가려는데 소개시켜 주겠소?
3: 물론입니다. 아, 여보, 어서 아이들을 불러와요.
2: 황급히 아들들이 불려옵니다.
3: 자, 어서 인사들을 올려라.
2: 아들들이 차례로 인사를 올리지만 사무엘의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나타나지 않네요.
5: 이상하군. 이 애들 중에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점찍어 주시리라 했는데.
2: 실망한 사무엘은 떠나려고 하다가 문득 물었어요.
5: 아, 아들들이 다 온 곳입니까?
3: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올시다.
5: 어디 그 애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2: 곧 다윗이 불려왔어요.
1: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2: 공손히 절을 올리는 소년 다윗. 그리고 그때 우레처럼 사무엘의 귓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6: 바로 그 아이니라.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주어라.
7: 왕께서 아침 식사를 드셨느냐?
8: 아닙니다. 밥상을 모두 엎어버리셨습니다.
7: 아니, 또?
2: 사울왕의 병세는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뭔가를 중얼거리며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9: 마님, 왕께서는 지금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하십니다.
7: 알고 있어요. 별의별 약을 다 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9: 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음악을 들려주시면 마음이 가라앉아 밤에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7: 어떤 음악을 말인가요?
9: 제가 소문을 들은 바에 의하면 베들레헴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다 합니다. 그 아이는 비파를 잘 타는데 그 아이가 비파를 타면 서로 싸우던 양들도 싸움을 멈추고 조용히 그 비파수를 듣는다 합니다.
7: 그래요? 그럼 그 아이를 한번 불러볼까요?
2: 이상한 인연으로 소년 다윗은 사울왕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죠.
10: 아니, 저런 꼬마가 비파를 잘 탄다고?
7: 예, 한번 들어보시지요.
2: 다윗은 사울의 침실 옆방에 조용히 앉아 비파를 타기 시작했어요.
10: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2: 그 소리를 들으며 사울왕은 어느덧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음악이 그의 마음을 평화롭게 가라앉혀준 것이죠. 다윗은 몇 달간 그렇게 비파를 연주하며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10: 참 수고 많았다.
1: 아닙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10: 그래. 집에 가고 싶을 테니 돌아갔다가 다시 부를 때 와줬으면 고맙겠다.
1: 예.
2: 다윗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0: 잠시 건강을 되찾았던 사울왕에게 평화는 길게 계속되지 않았어요. 잠잠했던 적군의 공격이 다시 시작된 것이죠. 그 적군은 블레셋 쪽이었습니다.
1: 군대를 집합시켜! 내가 또 나가봐야겠다.
0: 사울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갔으나 이번의 전투는 그전과는 좀 달랐어요.
1: 야 이놈들아!
0: 온 산골짜기를 뒤흔드는 무서운 고함 소리.
1: 아니 저게 무슨 소린고?
2: 예, 적의 장군이 외치는 고함 소리입니다.
1: 아니 사람이 저렇게 크게 외칠 수 있단 말이냐?
2: 저기를 보십시오. 마치 커다란 곰처럼 무서운 놈이 나타났습니다.
0: 적군의 맨 앞에 서서 칼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무시무시한 거인 한 사람. 바로 골리앗입니다.
1: 오, 보통 놈이 아니로구나.
2: 그렇습니다.
1: 어디에 용기가 있으면 어느 놈이든지 나서보거라. 나서서 정정당당하게 한판 겨루어보자.
0: 이스라엘군의 진지는 조용해집니다.
1: 아무도 없느냐? 이 생쥐 같은 놈들! 그러면서도 전쟁을 하러 나왔단 말이냐? 이 거미만큼 비겁한 놈들아! 사울인지 누군지 왕이 그들 한번 나와보거라!
0: 듣다 못한 한 장수가 뛰쳐나갔어요.
2: 왕이시여! 제가 저놈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0: 그러나 뛰쳐나간 그 이스라엘군의 장수는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싸우기도 전에 멱살을 잡혀 골짜기 아래로 처박혀버린 것이죠.
1: 이놈들아, 어디 잘 봐라. 이제 내 놈들을 모두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말 것이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아.
0: 전쟁이 나자 각 마을에서 모든 젊은이들이 떠났습니다. 다윗의 집에서도 다윗의 형 세 사람이 전쟁터로 갔어요.
3: 애들이 무사히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4: 글쎄 말이요.
3: 애들이 먹는 것이나 제대로 챙겨 먹는지.
4: 뭐 잘 알아서 하겠지.
3: 저 누구를 좀 보내봅시다. 애들이 무사한지 그리고 배나 골치 않는지 알아보고 애들에게 먹을 것이나 좀 보내면 어떻겠어요?
4: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럼 누구를 보낼까? 아, 참, 누구 부탁할 것 없이 우리 다윗을 보내도록 합시다.
3: 아니, 아직 어린애인데 잘 다녀올 수 있을까요?
4: 벌써 16 아니요. 그리고 걔는 어른들보다도 더 잘 해낼 거요. 매사에 똑똑한 아이니까. 더구나 나라가 위태로우니 그런 전쟁터도 한번 눈으로 보고 오는 게 좋겠지.
0: 다윗은 부모님이 싸주시는 음식 보따리를 짊어지고 전쟁터로 떠났어요. 전쟁터를 찾아가 자신의 형들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5: 형!
6: 아니, 너 여기까지 웬일이냐?
0: 형제들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6: 오랫동안 먹을 것도 잘 안 넘어가더니 그래도 집에서 보내준 음식을 보니까 배가 고파지는구나.
0: 다윗의 형들은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5: 그런데 형님, 왜 이렇게 싸움터가 조용합니까? 왜 모두들 풀이 죽어있는 것 같네요.
7: 그래, 풀이 다 죽었지.
5: 왜요?
7: 넌 알 거 없어.
6: 에이, 빌어먹을. 우리나라엔 저놈 하나 당해낼 장수가 없단 말이야.
0: 다윗은 영문을 모르는데 다시 들려오는 무서운 고함 소리.
1: 야! 오늘도 아무도 나오는 놈이 없단 말이야! 이 쥐새끼들아!
0: 골리앗이 다시 산등성이 위에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진지는 모두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조용해지기만 할 뿐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습니다.
1: 이 비겁한 이스라엘 놈들아! 네 놈들도 산의 새끼들이냐! 나한테 덤벼볼 놈이 그렇게도 없더란 말이냐!
0: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의 형들도 바위 뒤에 납작 엎드려 겁에 질려 있을 뿐입니다.
5: 저런 무도한 놈 같으니.
0: 보고 있던 다윗의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5: 저놈이 우리 왕과 우리 민족을 모독하는구나.
0: 소년 다윗은 벌떡 일어섭니다.
5: 네, 저놈을 없애고 말리라.
0: 마치 다람쥐처럼 다윗은 날쌔게 바위 틈 사이로 사라졌어요. 다윗의 형들이 한참 뒤 다윗을 찾았을 때 다윗은 이미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가 골리앗의 앞에 마주 서 있을 때였습니다.
8: 이놈! 무도한 놈 같으니!
0: 소년의 고함이 골짜기에 날카롭게 울리는데.
9: 아니, 이런 쥐새끼 같은 녀석 좀 보게. 내 놈은 누구냐?
8: 나는 이스라엘의 소년 다윗이다. 자, 덤벼보라! 이 덤지만 큰 고함 같은 인간아!
0: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골리앗은 두 팔을 활짝 펴들고 다윗을 향하여 몸을 날리는데.
8: 에이, 이놈아!
0: 다윗의 손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던 줄 하나가 순간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줄 끄트머리에서 돌멩이 하나가 쏜살같이 날아갔어요. 들판에서 양을 돌보다가 양들을 습격하는 늑대나 이리들을 내어 쫓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쏜살같이 날아간 돌멩이는 다음 순간 그대로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버렸어요. 그대로 풀썩 쓰러져버리는 골리앗. 그것을 보며 다윗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8: 이스라엘!

0: 골리앗이 죽어 쓰러지자 블레셋군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에 바빴어요. 이스라엘군은 오랜만에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1: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2: 예, 다윗이랍니다.
1: 오, 다윗.
2: 왕이시여, 제가 5년 전에 왕의 침실 곁에서 비파를 타드렸습니다.
1: 오, 내가? 어허, 그 소년이 벌써 자라 이렇게 용감한 이스라엘의 청년이 되었더란 말이냐? 참으로 고맙다. 너야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영웅이구나.
0: 다윗의 이름은 삽시간에 널리 알려졌어요. 그 이름은 왕보다도 더 유명해졌습니다.
3: 왕이시여, 다윗을 우리 군대의 사령관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1: 아니, 저렇게 어린 애를.
3: 어리다 하나, 우리 군에선 아무도 해내지 못할 일을 해낸 용감한 젊은이입니다. 다윗이 사령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군사들도 진심으로 좋아할 것이며 어떠한 명령이라도 복종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구할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0: 결국 사울왕은 승낙을 하고 맙니다.
1: 모두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0: 다윗은 소년 장군이 됐어요. 다윗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려고 몰려나왔어요.
4: 봐요, 여기 저 앞에 말을 탄 장군이 바로 다윗 장군이에요.
5: 아이고, 정말 늠름하고 잘생겼네.
6: 장군님 만세!
7: 다윗 장군 만세!
0: 불행한 일은 여기서 생겨났어요.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질수록 사울왕의 마음은 질투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1: 나는 그동안 그렇게 오래 우리 민족을 위해 전쟁을 해왔어도 나를 위해 만세 한번 불러주지 않더니, 저 어린애는 운이 좋아 골리앗을 죽였기를 서니 그 일이 그리도 대단하더란 말이냐.
0: 불행한 왕 사울, 그는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많은 어린이들이 슈퍼마켓 주인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한다지요. 또 어른들은 새로운 삶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노래로, 시험으로, 예술작품들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 출생이 어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새로운 출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출생을 한탄하던 저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생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이런 경험이 없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은 온통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과 그리스도의 경건이 참된 본질과 신앙적 위로의 특성을 알고 싶은 분들,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교훈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국어 성경대학에서 제공하는 요한복음 강해를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희 BBN 성경대학에서는 42과목이나 되는 많은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성경 각권 연구 과정에서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캠벨 모간이 대표적인 강해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총 20회에 걸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에서 요한복음을 공부하시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실천적 삶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지금 등록하시기를 추천해드리며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성인이 된 딸이 적절한 치료기관을 만나서 상담과 꼭 맞는 약을 처방할 수밖에 받을 수 있도록 그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딸의 극심한 감정 기복은 날마다 어머니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종종 슬픔을 못 이겨서 진이 빠진 어머니는 자기 자신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친구가 그 어머니에게 작은 종이 쪽지에 고민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좀 적어서 침대 옆에 하나 접시를 하나 놓고는 그 하나님의 접시라고 부르는 그 접시 위에 올려놓으라고 제안을 해줬대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어머니는 접시를 보면서 이제는 걱정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의 많은 시편들도 그 다윗의 고난을 다 글로 적어서 하나님의 접시에 올려놓는 그분 나름대로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시도를 기록한 것을 보면은 다윗의 가까운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실제로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는 음모에 가담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다윗이 근심하여 탄식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또 경험을 하고 있죠. 때로는 다윗처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면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좀 편히 쉬리로다. 아, 이런 느낌을 느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상황을 바꿀 능력이 있으신 유일한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접시 위에 여러분과 제가 올려 놓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을 지금은 어디에다가 두고 계십니까? 그냥 마음에 품고 그냥 어깨에 지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접시에다가 두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접시에 그냥 갖고 있나요? 지금 곧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짐을 맡겨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에 때로는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접시를 비워서 하나님의 접시 위에 채워놓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od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자신을 향해서 인생의 물음표를 가끔씩은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물어보고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변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앞으로만 간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물음표를 던져야 할 때, 그때 당신의 그 물음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0: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나병은 그 당시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을 바로 말하는 건데요. 이 당시에는 치유 불가능해요. 인생 버린 사람들의 질병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해방의 소망이 없었어요. 이집트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거기에 대해 의심을 했죠.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손에, 내 품에 손을 넣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넣자 문둥병이 발했죠. 여기에 모세가 당황하자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러자 그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완전히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이제는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내 품 안에 손을 넣으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넣으라는 거죠.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할 때에 너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고 어떠한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품 안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광고의 홍수 속에 복음적이고 건전한 기독교 방송이 소개되고 알려지고 광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BBN을 소개하고 알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언제나 ITL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함 크기의 이 작은 ITL 카드는 저희 BBN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역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웹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하신 언어와 또 필요하신 양만큼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고난을 당할 때 그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프로레스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공산당에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심한 고문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하지 않으며 예수를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이 목사님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비인도적인 방법을 썼는데요. 그의 11살짜리 아들을 그의 앞에서 발가벗기고 거꾸로 매달아 끓는 물을 코에 부어넣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자기가 고문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고문을 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은 도무지 볼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레스코 목사님은 내가 예수를

0: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고문을 당하던 11살짜리 아들이 외쳤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배신자가 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프로레스코 목사님은 용기를 얻었고 힘을 내어서 끝까지 공산당에 항거했다고 하였습니다. 평안할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께서는 BBN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BBN 사역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BBN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상업 광고 없이 말씀과 찬양을 전하는 방송으로서 방송 시간을 매매하거나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BBN 방송은 오직 청취자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수한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BBN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물질 후원의 손길을 기다려오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 손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후원에 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혹시 이 시간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노라. 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며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죄와 저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성적인 범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다시는 네가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BBN의 구체적인 사역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방송 이메일 뉴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이메일 뉴스는 청취자 여러분과 기도 가운데 가까워지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원하시면 저희 웹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 느낌표가 없다면 얼마나 밋밋하고 재미없을까요?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순간순간을 환희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보내지 않는다면 얼마나 재미없고 볼품없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저 태양을 보고 우리는 인생의 느낌표를 하나 찍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역으로 넘어가는 저 노을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에 느낌의 경탄의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느낌표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네시빌 연합침례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목적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뭘 원하시는지 한번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면 따라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옳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옳다는 얘기는 자연의 법칙과 똑같은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바뀌지 않지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낮과 밤 같아서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지고 이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인생이 평탄하죠.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잘 자라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게 맞는데 나는 가을에 뿌릴 거에서 가을에 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자라다가 겨울에 되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고 당연하게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어떤 자연의 법칙이라 그런다면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성경은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잠언 15장 20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아들,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들은 부모를 참 즐겁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또 보면 이 아비나 어민을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흑암등에 꺼짐당하듯이 그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 20장 9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 정도로 성경은 엄하게 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보면 가장 평탄한 인생을 산 인생이 바로 이삭입니다. 정말 이삭이야말로 참 이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별로 이렇게 쓸 얘기가 없어 그렇긴 하지만 이삭은 진짜로 어려움이 없어요. 이삭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없지? 그런 평탄한 인생을 살까? 그 이유는 딱 한 번 제대로 순종을 제대로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서 키울 때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보다 더 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드셨는지 시험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아들과 함께 이 종과 함께 이렇게 먼 길을 떠나지요. 아마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라면 아마 그걸 슈퍼로 돌아가는 건 당연히 지사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종도 밑에다 내려놓고 이 아들을 데리고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지요. 다 모든 게 장작도 있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이 제물로 드릴 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나중에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호칭이 하나 더 붙기도 했는데요.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묶어가지고 제단에 눕혀서 바로 네가 제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이삭의 나이가 몇 살로 추정하십니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27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는 27살이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27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27세나 먹은 정말 할아버지도 보통 할아버지가 아닌데 그 할아버지 한번 훅 밀어버리면 헛개비처럼 나자빠질 텐데 그냥 순순히 묶여가지고 그냥 제단에서 자기 죽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 한번 딱 보시고 그 평생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셨죠.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싫었어요.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거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임을 알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 바로 이 기독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뛰어난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한다. 이 순종은요, 순종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얘야 너 저기 이 앞에 가게 가가지고 우유 좀 사와 그러면 싫은데도 가요. 가서 그렇게 해요. 근데 공경이라는 건 마음에부터 우러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오베이는 그냥 하면 되지만 언어하는 거는 이게 내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언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 성경이 뭐라고 약속을 하고 있나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면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10계명을 보게 되면 첫 계명이 뭔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인데 왜 이 신약에서는 이 첫 계명을 몰라서 이렇게 썼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모세의 그 10계 영화를 보셔서도 알겠지만 이 모세가 받은 돌판은 두 개입니다. 한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다음에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다섯 번째 나오는 계명인데 그게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여섯 계명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나와요.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하면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10계명을 지켜가지고 이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빼놓고서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축복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상 주겠다는 것이 없어요. 딱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만 상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계명들 만약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어서 누군가를 살인했어요. 그럼 그 가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친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을 탐내면 다 주변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반드시 보복을 가해요. 그런데 부모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꽤 오래된 얘기지만은 옛날에 그 어머니가 나이 들고 병 들고 모시기가 힘들고 꼭 축구공 차듯이 왜 장자만 내가만 모셔야 되는 거야 해가지고 둘째에게 보내고 셋째에 보내고 하니까 완전 축구공도 아니고 일리 가고 절리 가고 하다가 나중에 작심을 하고 이 어머니를 어디 시골 저기 어디 그 시골역에다가 내려놓고는 그리고 그냥 자식들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몰려와서 대서 특별히 됐죠.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그 어머니 할머니한테 웬 할머니가 그냥 역 대합실에서 그냥 하염없이 맺힌 그러고 있으니까 결국 나중에 이것이 기자들까지 와서 물어보는 거죠. 이것저것 물어볼 때 대답을 힘없이 하다가 자식들이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주소가 어디냐 하니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건 싫기 때문에. 부모는 다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나한테 못되게 해서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거는 복을 약속하지 않지만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거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상이라는 것은 다 받으면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 우등상 무슨 상 받고 할 때 몇 명이 받는 것이지 다 받지 않아요. 올림픽에 나가도 상 받는 것은 딱 셋이잖아요. 금메달, 동메달 셋이에요. 이와 같이 똑같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거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한 무슨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그런 부모를 잘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면 분명히 이 10계명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다른 계명은 축복을 약속 안 했는데 이 다섯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생명이 길리라. 정말 효자, 효녀를 쳐놓고 장수 안 하는 사람들이 없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과 요셉이 서로 떨어져 있었던 기간이 22년이에요. 22년 동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바로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버지는. 왜냐하면 그 요셉을 갖다가 그 애굽에 가는 그 상인한테 팔아 넘기면서 이 요셉의 채색옷에다가 피를 칠해가지고 보여줬기 때문에 아버지는 당연히 죽은 줄 알았어요. 22년 만에 자기 눈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보게 되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네 얼굴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녀들에게 어떤 해가 되고 잘못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결국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다섯 번이나 얘기합니다. 성경은 다섯 번 얘기했지만 아마 본인은 더 많이 얘기했겠던 내 아들아 내가 널 대신해서 죽었다며.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날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는 거 당연할 뿐만 아니라 정말 공경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이것처럼 불효자식은 없는 거죠. 물론 부모가 가난해서 나를 제대로 공부 못 시킨 거 그런 아픔도 있겠죠. 또 남들은 요즘은 뭐 흙수저 금수저 해가지고 타환할 때부터 아예 정해져 버린다고 그러는데 왜 내 부모는 이렇게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나한테 왜 남겨줄 재산도 없는 거야? 남들은 빌딩도 나눠주고 땅도 나눠주는데 왜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빚만 남기고 가난만 남긴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부모가 날 낳아주고 길러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부모에 대해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꼭 부모님을 리스펙트하시고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 꼭 해주시고 또 이미 하나님 나라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키우시고 그래야 이제 자녀들도 정말 그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본이 되셔서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꼭 남겨줄 수가 있는 그런 부모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D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dbnchat.org입니다. d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또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체험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신상품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집요하게 찾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품인 것처럼 더 이상 그분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쁘고 할일 많은 세상살이, 인간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볼만한 것들이 많은 오늘날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각하는 이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어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메이커입니까? 당신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가는 곳마다 불평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평강의 주님께서 진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어주는 비비엔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비벤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비벤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비벤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비벤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에는 우리에게 영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근거자료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길을 찾게 도와주고 그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줄 지속적인 인도자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한국어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성경 강좌와 함께 하신다면 주의 말씀은 여러분이 발의 등이요,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내가 나누어주는 전도 카드 한 장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쯤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한 장의 전도 카드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면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줄을 메고 자살하려는 순간 집을 방문한 전도자의 전도지 한 장을 받아들고는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죽자라고 결심하였지만 결국 그 전도지 한 장을 읽다가 자살을 포기한 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 살리기 위해 전도지 한 장 나누어주는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저희 BBN에서 직접 제작한 ITL 전도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한 분들께 저희가 무료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전도 도구란을 통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4: 제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뵌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놀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에 도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함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오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훼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실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2: 제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세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권액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에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권액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욕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풀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려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4: 제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내 산업이 삼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 제13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빗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5: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의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가 받았던 때 네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소령으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금으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득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연고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가늠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네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이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6: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에서 1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거나 쓸 때 쉼표가 없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적절한 때에 적당한 위치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것. 이것이 비단 글 읽기나 쓰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혹시 힘들고 지치고 숨쉬기까지 곤란한 지경이 있습니까? 잠시 인생의 쉼표를 찍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찬양 안에서 쉬었다 떠나는 것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